엄마의 기나양 주님 가세 에브라 미치 아시 에베레스 메 Come on everywhere Come on everywhere I will sing it again I will sing it again 에브라 미치 아시 We worship you Lord

진짜 아 나는 담비를 뛰어났지 지하면 파이버 나만의 소프레누 아님 담비 꽝이야 이어 에이 내가 꽝 피워 꽝스만은 꽝스만 나는 수어모 내가 맞잖아 꽝스만 나남 아라디에 꽝스만 원하면 잡어 아라디에 빼게 비디에 히야메 안티바 꽝이 내는 소야 파이버 뛰어 꽝라디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시야 맨마 와치 마 센다고 에이 원냐메 여와야 여패 여와야 야왕와 에이 여와야 여고 야난 가야 니야 니원냐 와 패자야 이슈야 니야 니원냐 에이 원냐

왔으니 예수 뛰는 이름으로 겉절자 이나 겉어 마프레체메 이나 파묵하세 원리 아끼네 보이네 자원기 강원와 자원기 강원와 아타고비

되나 가 어여냐며 어찌하시게 옛매새 양코 보내시오 라디오 인생을 지하며 외비야 원비야 나 최배우 외비야 나 설비야 라디오 어찌하시게 배려냐며 가시야 마산 양코 보와 완치야 농구